0: 介绍我的团员小猪。大家好，
1: 谢谢。
2: Dino，
1: 谢谢谢谢，佩服佩服。

0: 야 왔냐?
1: 어.
0: 야 너 여자친구 생겼다며?
1: 어 여자친구 생긴 거 어떻게 알았냐?
0: 걔 이름 티나 아니야? 티나?
1: 어.
0: 티나 맞지?
1: 티나 알아? 네 어. 코미디 재밌고.
0: 어, 걔 소문 진짜 안 좋던데?
1: 무슨 소리야.
0: 아니야 진짜 애들 다
1: 내
0: 알아.
1: 내 티나 맞아?
0: 어. 이 친구도 알던데.
1: 아니야.
2: 그 티나?
0: 어 티나.
2: 아 휴. 내가 걔 아는 여자인데. 어. 걔는 머리 좋은 이런 것만 밝히는 그런 여자야.
1: 야 니네 오해야 이거. 근데 얘 교포냐?
0: 래퍼야?
2: 널지네.
1: 니네 이제 너무하는 거 아니야? 티나 그런 게 아닌데.
0: 아 그러면 아 됐고 그럼 한번 어떻게 됐는지 한번 얘기 좀 해봐.
1: 예.
0: 들어봐.

早上11点，我是徐佳莹，还在睡吗？赶快起床，动动身子，来一顿美味的早午餐，用好精神迎接忙碌的一天。这里是正大之声 FM88.7。